0: 아노아노 아침이야 어야
1: 아침이야 씨
0: 아 소녀 라디오 아침이야 씨 아양이 비카타 에파야 나라보사 비카타 야라라라라보사 비파야 나라라라보사 미리미 사바 비비아 오비아노 와이시라
1: 어요
0: Olha minha olho, olha minha olho.